0: only hit.
1: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an, e-